0: 네. 하나 적게 나도 어 치대 과마와나.
1: 예.
0: 예.
1: 치대 과감 어쨌대마.
0: 아로 뭐아 어쨌든 호아.
1: 응.
0: 예.
1: 안에 때때야네.
0: 예. 아빵 와나 시간도 가오.
1: 예.
0: 아기요.
1: 중점.
0: 우리군의 산비노.
1: 응.
0: 예. 靠了，刚休假，
1: 对，
0: 我的产品就好。
1: 咱的专线电话吼，爱记要清楚。
0: 2999-8692。
1: 对，啊，那无咱一本日志吼，顶管毛咱的专线电话。
0: 哦，对了。哦，
1: 有2999-8692，个2999-8693。
0: 迄拢免惊，袂记啦。
1: 这两支电话你若甲记要清楚，还是讲咱的这日志顶管哦，你若看好清楚，拢免惊讲这找无阮安尼。
0: 对啊。
1: 嘿啊。
0: 啊，呾时间到位啊吼。
1: 对。
0: 咱明天再过来。
1: OK。
0: 哦，莫去啊。
1: 挂电中。
0: 要甲所有朋友讲声晚安啊哦。
1: 再见，拜拜。